0: 우리 가면 건병도 안 돼.
1: 아,
0: 어디로 안 돼.
1: 아,
0: 까이보로 와.
1: 아,
0: 엄마 건다.
1: 아, 우리 집에 덤벼고.
0: 아,
1: 영건배.
0: 아,
1: 까이보로 와.
0: 하면
1: 된다. 어생가. 어왜 돼? 아까 우루. 가면 좀 해. 가자 보로 와.
0: 그럼
1: 봐라. 어왜 돼? 혼자 나? 혼자 오래? 가이 부르야? 혼자 되고? 이제? 이제?
0: 오늘 그 혼자 나와니까? 가이 부르야? 엄마지?
1: 누구
0: 제가? 어디였나?
1: 어디였나? 오늘 저 왔다 가이로? 하강구이? 아무도 마? 가야야? 어왜 돼? 왔냐마? 얘기한가? 다 이리워? 그런 반대? 이제?
0: 우리 연구장이 나오나? 여비 룸보?
1: 여비
0: 꽝도?
1: 여비
0: 건도?
1: 여비
0: 런거?
1: 여비
0: 호라?
1: 그러니까
0: 미세? 먹고 봐도? 이제?
1: 하지않나?
0: 하지않나? 우리 여비 룸보만 룸보라고 왔네? 어비과 비었다 비한다
1: 누가
0: 비해요
1: 어쭈루
0: 어쭝거봐 어가래사 어시였나 어시였나